자신 제베 센로 링기 루시에기 잠지 되게 베진 기랑기 세뉴 유기시 타이네 루시에 텐스 당양 소겐 소이메 베진 게나스 위켄도 함마시 디링기 중앙 롱팅 인지 지급 레고 벽에 롱팅기 미리 양일이 되는 만수 변종 제수 철시 르양 직수바 바산 저시 라기 르양 나보다 공기 잠베 표종 루시에까지 규지 주유베 대된 행계니 토르르강에 세나요.

0: 다 기랑게 제조 제시 나로리야 잠 좀 먹고 싶으시도 나오러 봐라 다 기랑지 원래 슈비나 잠 좀 가게 놀아 밥슈르 지나
1: 그래서 다 들으셔 그배면에 신나 그배에게 수교 잠 좀 간가 다 소소기 부르나시 체메제데 디야부 피기 야오메스 근데 간제메 나 체녀기다 간다 나 체제기 시에서로 체스니에 코나조 다 그들로 그래 무마부 체녀요리 양의 마마 시라제 마토미레 요리 다 간제지 이야 간다 나 체베쇼고 인지민지 잠제디 고에 부슈고 옆 당당요 봐 원제 수야기다 디코브라니 로얄데 베기 다 이나 코브라니 얘기가 제단을 받아라니 다 딘네기 네 셰티지 나로네 인지민지 담스나 튜닝된 베 셰치 담스나 다 단단한 주기 나닐로기 대 딘리크를 사이면 좋소마 들으자마자 저 최소 최시기 레미용 제베기 님보 셰지 줄이 셈소사 셰지스 다디 그메문에 집아 자샤는 잠도 덤나 되게 나로네 튜닝 최시 요 잠지 되리샤 찡이 제바 자샤는 시그즈 그베르 니 파유레라 아니 니네시는 잠지니 마시는 안 주도 저도 최시 미 강로게 된 적이 진보 매번 안 유단 저 저와 강진 매번 제제기 셰드 마스 아니 가나주 강로 저도 최시 레미시니 강로 야 서유물의 친제 고난조라 아니 대박이 잘라서 제야스인데 제제 레게도 도스강아 제가 지물어 다들 이거는 집 아시는 셰드 잠만배 디기 레게디 찾아로 다 tūnyīn chīm shīb chīrī shā, tā yīyān sō kō tsū yā gō shē tī nē chē chē yīn.
0: Lō bāsān chī shī lā tā kīrāng kī chō rīr pī wē mīn tū yī shī bē lū shē tī yī kī tā zān bē gyurīm tī kī chī sōng tū yī sāmbā ngū nē sīm kū yī cē mī shī tēp chōng

0: 다 시도 중에라 기라 제조 제신 나로리아 랭게 지기 요리 송기라 다디 슌기 셰베 이네리 셰마 소종 셰데리 송기라 다 계시 기랑게 셰베 셰마 소종 셰고기 유나 아 콘수용의 자샤나 책에 가르리스 동국이나
1: 다세 다디 주샤 먼저 단다 제조 제신 나로라 뭐 다 셰베 셰마 망부지 먼저 소종 제샤리 다 디네레 콘솔라비아 께서 다가라이 다 치즈 계속 이게 원래 모든 데 셰브 셰브 내 맞아 챘나 콘솔라비아기 자지 쟁글에 다가라이 당통맥이 쪼쪼데 인지 민지 로얄라 대비 근원의 장만이 마 베티 로얄랑가데 친제 아니 어 나 권자진으로 바르마 용에 나 깨다 좀 쉽지 차 뭐 용에 나 로얄랑가 제제 뭐 잡지사 토마 안 되게 서로 기바 사셨나 랑기 소소 셰지 치바 사신다 자도 소소 잠자진다 자도 그 당장 해미 케미도 잡아 근데 마 저연 교자라들이 야부 등도 많이 삼사르시도 됐네 이게 되잖아 당은 저기 로얄 개왕 직송 백개 되는 거지 로얄게 장담을 임시 장게 로얄 담보요 말이스 어디든 집부지냐 장게 로얄의 진조다 로얄의 대비 근원도 장문 매나 그 로얄게 안에 소 대장이 제통 말이 대다 집부지냐 하셔 계세 장게 저양의 파진조제 저양의 대비 근원 장문 있는 계세자 저양게 란초 렌지기 그리 원데스
0: 아니 레슬레세 다직 통미 꾸이노디 하장기 계시보진인바 아 티베 갸르바 소소정니기 갈레 겹제르바 남식 아니 제부토비에기 뒤즈딘디 체그리스 로로 레세 로생 남소 샴라 빠들라기 삼낭웨 하사 나이 김시바디 센션낭쇼

0: ཁྱི རང གི རེ ཅོ ཅོ དང དེ འདྲ ནམ པ ཅིག མཐོང ཅོ ལ ཁོ གབ དེ འདྲ ཅིག རེ དུ ཟམ པ ཁྱི རང གི སེམས ན ལོ ལ ཡ ཉང སུ དེ གང འདྲ ཅིག ཤུ ན ཅིག སོ ན ཅིག རེ ལ ན སེ ད དེ དུ དེ རེ ཤ ཨ ཕན ཅུ ཉིན རེ ལེ གོ ན ལོ ལ ཤེ ད ཡ ཁོ གབ དོ སུ ཟམ པ ཐང ཐང ཐང ཤུ ས མེ དེ ནང མེ ལ ཁ བ ཅིག རེ ཨ ཕ མ ད པིན རྒྱ གང ཁ རྒྱུ ཅིག ད ད ལོ ཡིན ཅིག མིན ཅིག ལོ 다다 다 쉐바 노브산줄라다 다 두즈마 모시 좀동아 아니 드레스 레셉다 좀 말하게 니 이모 토지 내서 말았다 랑 기타야 보더니 내 셰디 랑 기타는 땅 톱도 해서 두즈마 워즈마 내서 샤 최선 당도 깨지지 매벨 고급스니 지지 요 밀라 샤브레 사는 시 니조 말하게 셰 강가 고네 고부 최선 당하시면 봐 춘주 감사하게 네 조문한 시에 년제를 살아 용교리라 두즈 마 시에 이게 땅 토부터 이게 땅 땅 토부터 이게 두즈 마 시에 강로 마 림베 제 땅 두즈 마 안 조문한 게 몇십 총수 아무튼 네 제비지 단대부터 언니 배디 냠내 유유를 아니 조문한 게 있다 가딩 지중매 가발레네레 가나 기타 다야 그 거고는 바산데시 두즈베 나데 조도 니모 조게스 제 조문한 게 갑레 감자르다 드바기 먼저 라지다 도주 계시 반응 쪽이 같은 중에 미제 모두 받으시는 좀 말하기 소소기 라지가 소제를 얻는 스텝 다 진짜 좀 말하기 다 모두 잡조다 가딩만 그 저야 그거만 무시 나지 줄 어 됐으죠
1: 노 생각나면서 다 봐선 저기 라콘이 소나 제소 제시기 땅 잠겐다 공정이게 인소네 세바 심은 망부지 소교 나오리 단도 공개 챌린지 나오리 다 챌린지 가르레스나 공개 제소기 망초 주연 속부지 소리 다 재산 대령 안주 레젠 나로리아 공개 제소로 망초 주연 속배 나로리아 잠배 잠적 가지 세나도

0: 나지 기랑기 잡듄이 내지 야면은 르얀 직수 망부지 능거 걸봐. 다 단대 뒤려야 기랑기 레가 쏘다. 갑초 쏘디 거기를 시작이나.
1: 나세 다 뒤려. 잡듄디 다 로징 거 대시 봐. 사샤나. 야게 공사다. 그게 공사에 로지. 날날 침미시 망부지 제메. 다 로징 나로 로 강부지 나로 쏘 쏘디 르얀 직수 대간을 쏘 제지 시작을.
0: 아, 레레세 레세. 다시 기랑기 문의 주업이나 르얀 랑과 디 강리야 친제다 튜니 예베 레가 가르치요나
1: 나세 따디르절 튜니 예베 레가 스네레 단장가 럽저 도사기 럽젠 치세 라사 응리 호비 자산 럽젠 기 럽젠 남로 럽먼디 예르 파 소소기 심데 파 럽야다 응 소소기 누구 뉴슈 요기 컨솔로 따 카팅 준주르 좀 도비야기 데르샤 다 달로기 배차시는 건조기 딱지기 링게 루얀 조정간라 딱 예보디게 치제 컨솔라 아니 잡려로 치르주 아니 예 동절로 그래도 조금 다르 주 근데 컨솔레 이제기 타치로기 가딘 침부간 다르 주죠 컨솔레 전나로 주죠 용서로 중재 아니 컨솔레 디나로 건조기 니 로브잔나로 부부지오리 건조기 로브제기 그래서 나로기 개코니 부 트링 사지 아무랑게 아니 군도 드링 달로 줘야 돼 군도 가 같은 총에 대지 뭐라 안 보고 있디게 나도 달로 같은 총에 대 유대래 이야 나도 치수 같은 체대 비가 내게 사실이 오 언제 보고래 심주로 줄래 군도 소소소소 잡든 줄도 잠만에 다 보고 싶 매다 만자기 된대 좀 매다 근데 보상지 대한 유 사실 라그제지 대한 유 수도 좀 뭐 전제 총도 좀 많이 쓰면 나는 뭐 내기 버버디기라 다들 내게

0: 다지 르소기 챕드윈의 르바다 콘르슈 심버지 르양기 직수 딘데 집에 팔라 수규 르양다다 팅드기 르양디니 냠지 체네 셴 망부지 쓰여나 요르바라다 냠지 세기 시디르바다 고디 삼방문에 레라브지 마리 당도 오네 계지가 아 강에 망부지 체유기리다 케주 민자고의 르양디니 섬드 근제 제제는 게 나라
1: 나세다 인데스르잖아 수규 르양다 먼저 팅드 르양 다 그거랑 니 맞아서는 춘주 감자네 딩드르야랑 잔제 용도 잡아 심나로레 엔디슬레샤 겐제 엔디슬레샤 땅 안주 인지민지 수뉴르야디 인지민지기 근진지부도 예연 근진 제단디 다른 게 문제 제발 사셨나 배사셨나 조머른 지나서 시에지 권의 구도 찍고 찍게 하지 마 보고 진럽 샤바 사셨나 보고도 신로 예연 보고디 기 수뉴르야디 대베기 딜레그마 근데스라고 오 조머른 지나서 시에디 님부 시에나도가 나 모두 내 조문을 지나간다 장외 셋이 밑에 장가 쪽도 뒤기 따와디 레야 뉴뉴를 잘 너무 너무나 되게 치유자 친서 다른 얘기는 하지 마 사실은 딩두이 마 사실은 나 레야기 나 막 망보리 딩두이 레야 나 막 망보지 다 나도 수유 레야 소 숨지 체제기 다 충이 년도 봐 아니 미게 마 사실은 오 대 차 나 못 낙벌스도가 사벌스도가 사야지 이제 총대 야구를 시작하는 게 다 되네 수준 그러한다 딩드르한 송르지면 나로로 체크를 각슈도 가려서스나 수준한 시기 자와드 말라베 간라 딩드르한 조야데 어디서 근데 이 채널에 딱 제대로 수준한 거를 이봐 사실은 먼저 메비스 결정할 때 이제 배디 차 사무실 하나 차야 되나 봐 대나로도 딩드르한 야 죽고 유도 좀 봐 간다 연락 가시지 노동적 오케이. 되게 아주 야드샤. 수준은 야 다가 한 고네 구도 우주 사고 제 시하지 니 대가라 야. 딩들어 야 우주 제 주바 사샤. 근데 배드 강아 돌시 줘야지 매벨. 수준에 돌시 치. 안 딩들들에 돌신지 많이 좀 내면 매벨. 어디 차도 뭐. 최선 되듯이. 수준으로 하나로네 연락 하시지. 노동적 오도 대 탐심도. 딩들어 하나로네 연락 하시지 노동적 오도. 안 되네. 군인이 약배 작가로 니 보송 제시 텀나.

얘는 계속 쉐드나 로를 땡케기 지지 주여 봐. 땡케기 쉐다니 주여나. 나로서 속이 살좀기 삼부 착공이 충분시나 주기. 어 도스르자. 다 배샤샤는 감주들이 쉐지 퍼유 시그즈기 쉐지. 어야 다 퍼유 시그즈는 나로를 수술하죠기 내 주기 쉐다 배 퍼유 시그즈 나로 잖아스르시 제 지제 뭐 아직 토지 진나 가르 가르 아직 통지 텐조 어 전제 지 거장 쉐죠 지 쉐죠. 다들 계속 보이시면 지금 민예인도 삼아 오 셰엔데스 도 삼사로 좀 마시기 셰디 때백이 촌나다 나왔던 제 레인 말이 다 이양 셰디 가장랑을 보이스 체제 셰디 고네 곰투기 밥자랑게 짱마 체제 셰신 매바 셰단 단에 매는 다디나로 잠녜 지네 자도 저기 시시 지네 자도 링부 지네 기 자당 빛지 되는 삼아 디나로 오 나는 엠마 보이드네 디도 좀 내도 내 사서 코로소소랑 니게 전화를 해야 되기로 와. 먼저 리벤 나로로 뒤 통용으로 막 내면 해서 되게. 어디 지도서 막 다 시에디 시에디라는 때배 다 배치하셔 나간 소리. 그다 지금 지냐니. 시에 퍼유스니 시에징 무슈요 말. 이내래 시에니 니 주나로로 삼만 자 주다. 저서 리벤 나로 커져기 맞아 주 통용으로. 어디 쓰셨어? 세상 그분은 일단다. 세수야 카드로 더 조대니. 자당랑 장마 체제 세수임 매봐. 세단이 매우 체제기. 세수해야 돼. 원디스. 근데 조직이 수교를 해야 되나 로루야 어디니?

주문한 바 건강존 다단나 전용 체력공 되게 찬하기 통화 히바라 히빌렌 센터 동지 세리 나는 팀이 조정 바 원인 주문한 바 딘데링 그 렌체노 네 체조라 다히가 로마 히비가 너 힘모디 다디히예 나드닝 아주 모모 마히네 동벌레용 되지네 번조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등 청남자 암글라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2: 중앙 마망 근처바 농촌 리콩 월글라 청남자 암글라 쇼디 렘츠나 아마루 시그미 글랍청 지흐튼 나사슌 돈킨 마리바
3: 아덴퉁너기 체지 예민한 거
4: 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三军人娘主 당시 말니 비금을 총도 쪽근 시진핑 기업 소중 넘어마 슬 송실 같이 넘어 왔던 리창 김절로 네슬 다집 등와 왕후님 등 자치 딘쉐 상지 총들 없이 비고
5: 신화 산절 큰가 지참 아무 홍즈니 루자 코리엔 베트바 문판 속스 관성 챔비 쇼기 시바프디 알론텀 시진핑 기 쇼흥능위
4: དང་ཅོང་ཡང་གི་མ་མ་མ་ཁོང་ལ་ནི་ཆེན་ནི་མ་ཁོང་དོ་ཆིམ་དང་མ་ཁོང་དར་ཅི་གི་ལེ་སར་པ་ཅོན་ཅིམ་པ་སི་པང་གོ་པེ་ཤུ་ཡི་གོར་རེ་རེན་མ་ཁོང་གི་པ་རིན་ཏ་ཡོ་པི་ཨ་རེ་མ་

0: 중승중 그 십경업 중 아니 주 레베 공소 그 니게 숨주 소주 다 중 레베 공소 그 니게 죽지 정외 공소 서 그 응아제 신네 불가릭세 계속 급주 겁제 사고 신유 송경 그 균투 라스 중화 송경 그 계제 계주 겹든 사지 기 송경 속자 기 창보로 파와다 송경 그 계제 든지 든주 상아이 송경 그 기 겹분 계제 송유 대체 변종 조문랑매 송경 그토 사이 창보로 계주 겹든에 겨타 주미 추 바파와다 겹주 지릉의주 고동 겨타 십주 시주니 지릉의주 지그리 지동 겸이 곱주 바파르유 중카 말하기 뷰세 균투 렉주 중화 송경규 계주 곱주 곱튼사 숨기 상의 취뷰세 야부유바타 송경규 계주 계주 경의 경의 망도 송신 낙세 탄자다 담로서 중캄 말라 송경 냠소로 균투 구디 당티 사공기 뷰투 공필라 중캄기 대결 된보 코든 제규 중캄 말라기 십슈 뉴버 렉수 침파 송경규 계주 계주 계구 차시히 경의 리기 창보로 파와타 대체 云南 가오리 공산 리위 송경규 토 경의 릭사바 숨주 소숨 시도 중심 송경규 개체 축주 립듄사 듄기 서주 송진 숙실 신규 중캄 대자 송의 균투 된도 당바 초부 사도 타 징지지 송경규 기부가 릭세 개체 개심바타 머주 교공 타 장샤르 서규 지주 빈추르 규제 카소소 개체 곱주 고구차 숨타 개체 곱주 고구차 직 개체 곱주 곱제 사 초신 바시
1: 디그리 코네 비웨네 츠 니자르 디센 듄키 냠즈토 니시문 고타 춘신키 롱신키 차구 중어바 시발 빠짐세브시 디 디웨 믹세니 니도 숨줄러 립가 지제 차네 중국 캐주 덴비 긴접 진키 내염 문고 춘신 말라 주니 총망 뉴르초르키 뜻심타 니도 동화 최동 탕주 지키 뉴바 총용네 토르 동화 서튼타 튜중키 군내탐 군내 측진기 뉴스 뉴댕하 高过这个不是 공세 성균년 전수계 딘승왕계 라타 도유 주의 리젠 경고난계 도스리나시
2: 미미 다지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3: 미미 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2: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치
3: 작도 유비 지주의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주 강시키 유키 미남 용어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 du xie su wo shi
1: ke ji nin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e ji ge yue
0: ge ra lu xi xi na shu bi ge le ge ran ge ki si ge ge ran ki su bu ji ce ki ga cha ga ta shi j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내 아파내미 이나양 계란의 제라갸 제취 살지 포아디 비공리 덥가시기 치루
0: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창염 제비에는 같이 지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 요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갸 벼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요유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타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민도 관례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 된비 계직 말이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양왕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이고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북등 민주를 용화지 바라 능구 남구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오의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기초
2: 남목이 튀진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네 생신바니 中央密码规矩龙天雷公给配给青蓝姨

Zonggengi aja niki kamne, Tugyun Tsuwe Chuegi, Gyunjuugi geje zhongu tsubuda, Tugyun Kandu Jiduugi pyoge geje, Chungmida, Tsonggege yubada. Ju Mishibe Mingzi Dindu Cheba Yin, Kona Zulaya geje Chivaso Cheje, pyoge jangba Yis Sunasha. Haji Giri Ji Zhongwariya Ngune Tepdibu Mingduus, Nima Chigma Jangba Yinele Lamsen Jie Chuguduus, Cheza Yang Yang Gyachonda, Gyunjuu Chiya Di Kechimu Rishya Sunasha. Tadidara Losun Zang Sunwada, ngay pyo gaya di nalaya ji chane nangda meba cha doos Kurangi gaya mu goyo shing sakubaya songsha Ta shu zang Kurangi janya di yinba yinna pyo gaya jo yorwa la Ta uman nyi gi sugui ting na nganzo yu jongya ji kari yore shubi yinna Mi kashiya gi so su gya gaya jo nyi chok yin nalaya te gyunjo mado bache je ya bu mashi ya dinja gi nizu yore Shu zang Kurangi ya peh te nang jo yorwa la ani gya gaya jo nyi yobo yin nalaya ani jikpa Nindari shi gyunjung cheche jangyata, nyegoki milaya yago chiyata. Tindre cheche, ane, jangbayi na ta konaan la chashabinda losum judu zamba, ane, pyoge ji chane nangdabi bachi shingi doos su nasha. Ta dini korangi sugui tohne rwala, giri shenba jongdo yuwa tsula ya jik pechabuchi tenshya asamgido. Uma nyege dindre su nasha, konaan da kumi wara nyenye ta jabari ya pendru chambu yuus, ngarangi pyoge yago ya toba diyi na, 중미 로그램다 카체도 자원에 요마데스 다튜균도 있나 나도 김도 추구 가주 유메다 아 절루 가주 유메 내가 가르치기 유메소 진주문도 쉬주야 하장기 가부 유스 딘데 제바 있나 나랑기 벽에게 주제 있네래 니지래 마대바 야도 두고도 쏘나샤 다고랑기 나라 윤도 시에 동주 잡마 세이나 표시에 닌주리 있네래 하장기 가부 유스 다데데 니라도 카바네 표시에 중기 유스 아 표시에 중교대 있나 규균기 표게 종을에게 갈래카고도스 시에직네 팀만 망부 년바 있는 신에 하고 잡다 니다 팀만 망부 장과 있는 신에 로장 시기도 쓰나샤 타강다 내가 가르치에 대한 균등도 깨종 제주대 있는 개진부터 시작쓰나샤 고랑기 다단당에 있는 비징 세계진을 시부터 땅을 뚫을 양양 비시부서 표시에다 민용을 치다 동시기 유스쓰나샤 아 니만지 고랑이 뭐 있나 칠러 샤제와 조두 잡아 종이 망부지기 공기 중인기 태동네 표시에 님부 동기 여부 시베 지나이나 망조 수이는 시에지 동기 저와 되시아 아 고난기 내래 당도 얻지 아 나랑 못하고 주스 때 내래 정이 시에라야 가부 유베 표시에지 당원 예수나샤 시에 당 차외 지는 이미 있는 미창매 태본 전제 나주 제중과 그 수이 내래 침부나 요수나샤 그뒤뒤 가조도 제 무튜제 표시에 여부 중요하게 아 제와다 심슈딘디 립수스나샤 Ya kurangi nima jik tsonga nangla la ya susurang ni jikbu yinbe Xia limbara ya doya ki tujui mebe gengi yinna Gondamdo aja jik da ajuji deyu ba tongdui zamba Ani kunyi la caksha lingro xeba daga kunyi ki langzin Rokwa cheche lingga chin zons Ta te jesu yinna kongyi bi caksha tsonga do kye yungdu yinna Kongi dongja ngamu treti che yuwa da Dongja tongwe shola yinba yinna jindru mudu shena deyba yis Ta maze gyundu ne ani chungmi penzun para Paro suro chigi yuwe ta kongzu jewa di ngamu ne Samu cha yuwe suna xa Sakuibe panam zondo tsua kandre dos gejitidu yina uma nyegi zunmi miyungane yabudu sajadi mitsangma simbasangla simzakuibudube ngarangla yina chosupsupki sonatindichi digi dos sunasha. Taya mi gare ngarangla gale kagi minduka gejitigi dos gale yuba ajaanjaanshi dukungunla ya nyamba yina kibujila yore sivati dimba maritansi kunaki tabi ya jaje sunangidu. Ta kunala chunba yina logic shangma sungje chukju rengane payuila mawe gabsu. Nima nishuda, nyungaya gabsu yina, nima juzhangla ya dweko miya bata, tujui maang chiwa yinba yina, banam zongdo dweko yus. Ta dhaja yina, umay ni ngasa ne banam zongdo yinba yina, susura niki payu nibari ya zige yus su nasha. Haji, pyoge cikjiki niwar tongki bata chingyari ya tangwata, yunjungjiki yina, gyabu mirik niwara, ziwa sato tangyawashi. Longu gyu yurinla yinba yina, Kangzhong Sadoriya Shichakwe Umanyi Pyoge Jisamdu Cheje Shinyu Rengyudu Tziwata Kongi Pyoge Changchubachi Gyunje Gyabu Mirini Ki Tziwata Simra Chugi Yoshe Kongi Tsuwa Nguyele Yibayi Na Miri Kaki Mangzo Sindru Chugutara Kumbu Chigdu Tziwata Losim Chigdu Tunje Zidu Dinbe Tsuwa Sarba Tue Shinbati Yina Seburiya Tongtuba Dindeshi Ta Kuna Mashine Dindesh Cheje Chawai Dingla Tari Tori Tun Mi Mangbojige Tunana Dindesh Chidu Yina 이자직 저외 띵라야 띠부 띵제 베게 도와라 띵제 얘기 띠구 띵라야 용제 아니 미창매 아직 대외야 도나 침부 톱제 그런 게 띠구 띵라야 아니 표시에 다야다
샵도 처비하다 접두 시험부터 된대 치하다 회계의 남매 자기 승모와 초다 베리나야 된대 지도 임베이나 미티외 망외 지 잡이 미리 바르기 제와 서부유바 통야다 미 패배 수부 토네로와 소소로 니기 심난로야 대주일라 갈래 카부 임베 레가 강식 균중 체배 증기이나 타르 텔라 개가 토베다 남바티 세브리야 톤도가 된대 지중수 심로 임베이나 고랑기 띠꾸이 띵라야 다나외 송시에 동부지 류기인라 하나 줄 핸드직 세나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달 참가 고유진 지식 통도기 믹송 리리자 머시 메마 테니 가웨이 쿨기니시 우저자체 오제도 주르웨 겐부고 가시실라 직비 대비 부중 테니 로륜 겐부티 처우 인도 김장기 체탕 조르크 예레토 수탄 강시양 미콘베 직딘토 두르긴 유네향 치솔레양 즈와르 짐베 조와티 섬유레 대비 튕긴 디스브시 데모웨초 참젤 기야웨 신앙기 법부 켄토 센신 린지 닥신 냠지 닝지 위서키 신지 창람 짐르니웨 겐부티 제웨 럭송 신디 조롱키 조 인잠 띵크 체뮤 직시기 감투 짤마투발 숨니 차월수튜 모세르 마장키 로후이 람람치지 참에 통도동웨 짐주 닌도베 랑코시 미망기 콩신듀니 강숨 로코르키 감투 댄스르디 디에무르 바치랑디 예윤 원슈 빨미르 듀신 니츠르 유륜치긴다 머시 롱마르 모구발 방기 요베 진예기 차후디 수신 디칼 닝고 샤무마 쿤베 고차 류르 꾼바 메메시 키시 겐부고가티 제르니웨 가츠숨히 롱마르 조조라 파르투 인잠 고유치 강숨 로코르탕 총주 랑고니 동투 페게 차와지 야메시지 린제키 밀류 르부치 지예르웨 차고탕 졸부 봉베 응외솔라 로유르 데베 총구 총칼라시 뒤함탕 춤나 회교탕 게르주 예류디 캠림 귀웨 마블로기 데브주 가랑응구 제모토베 지속이 총군 디총시 윤동키 뒤주 까지가라 곡페발 줄세 나마 콜루 응치 짐바세웨 졸람티 랑람 랑키 니키 자리 튠줍르 게제 뒤주다 립네바 뎨미사 짐주 튠겐키 능추디 집에 직수를 독지 단위 남이 종어리지 미마케 수유아 윤동기 응구 반에 다수 로유레 공비 치소키 주세디 종어마이나 미장와 유미타 남미타 예치 잡과로 쟁비 로륜 겐불라 체시비 콘주 지기르웨 응유 니츠디 디마니에도 당린 체카바 줄시 윤발 총대 카게몰 짐주 년도베 롭드 나케비 롱라 고르디 시디로 마장키 직스 자신 토니 뉴주 체겐 탕 년고 샤무 쿤고시 지게 친데수 균주 기느야 야세 칼로디초 짐주 라켄 메베카 텐도 인도 카부 고무 루체키 쩨찌기 총제 데미테 관제 추디 yirgyu mardu la dwe temu thang sab nimbu gulwe suga ngamunin toryu. Cenri benjur ki peke chong thang chong zib, yulung thang yulung suzu, yang ta lewa chitong ki chu yang nyo ma jewe xiong lam qimang ni qiyang su pe di. Jizu kur yu la dabdi kang le zhun yu bi. Namzi la so chewe chu yi kolo ju tu. Jimzhu jik su ni denja ciso sungwe kwa jatang. 차고 년가 곡배 라가 임바 마제바나쇼

콘솔 깡에 유두 만수 티주 마체나 디터 미지 줍시 주케 도체딜 사틸 리급 샤워츠 콘키 깨부 퇴마타 달 스싱아 강춘의 얄랑디 콤을 캬프 팀니 마부차베 라발 지다치 청출하모 강최도 뼈무중니 계수 침병의 뼈마츠왕키 니에 아마치틸 지미 둔토 미추쇼뇽니 티니 틴 당부시 지시 로티다나 지우 치종키 샤웨 큐조 송경쿠 통말 쪽뚜기 장볼응압기 하잠니 개동 하잠 팔망도 침부타 갸지 굽주예 송경쿠도 처뒤치기유 청출하면 사뒤 석차탄 쯔지신 리주롱 송러 송경 약부체규니 만족 공전 단윤키 니치티 리쪽 치구비 랭겐 캐진시 리지주 니동 갸미 니수접시 르 다워게발 청출하모 코시칼 콩키 푸니 닌잠토 게당디 군칼 차망잠 처지 치두마지 샤와세친 군주 지급 차니 최소 송외 외부자친 시지 지 카침 샤부시 타자 베마 츠왕타 진부신친 치비키 아메 긴지 모투 격도 쿠니 송종 크기 터담발 규유 베마 츠왕키 나타 진부 베저 퇴마타 샤와세친키 팀의 아메 깨부 퇴마타 자와 루다 진부진니 리샴토 용기유 샤와 개동 하잠타 안주 창마 아메 지베 부주 인시 주비 사수기 투수 추제나 양갸르 퍼자 차충 샤와 세치 남 추시 참게니 네틸 뒤용 머시 미르 교 친신야 자탄 토기 카체르 토도 파르숨토 군도 충미 AI 주민년주 투적사변 고차 헨게 quen kham sa ngani mi thob ri nu ki nyen chuen ba ai zhe me yi kira ni ni nyen chuen xu bie le chen sen dur ge shu sen ken hen ge xiam le mi ji ka ki mang cho ki di ki dian bie qin xi nyen chuen qi ji xin jiang yu gu zhang qiong zhong ki pian jun cha tian nan bie de ne di gui zu zhong ki qi dun lam sui guo ti se ro na ni dong jia mi ni shu zhe ge lu da ge ba 신장 유구 장경종 동의기 총기 레툰 총규토 중화미시 직균 척배 도시 섭도 동외 조강티 총기 레툰기 규심 시불 켜바치바타 펜주 차딥남배 지속기 춥지탄 디귀기 쿨유드바 미시 카와 조왕타 비시 냠치제러 귀디 동화 뇌심 나치루 동화제 치귀시 카세부유 니세콩 신장 유구 장교조 뒤칸탄 총기탄 총세조준 팀기 신장 유구 장교종기 편준 차딥남배 차창외 뒤칸 디귀조준기 조치직수 등시 강자시러 편준 차딥남배 차창외 뒤내세람 티타 지당기 차창외 뒤칸 조준기 최시탄 돈을 캐주탄 장당 최서 강시대유탄 최시륜배 편준 차딥남배 차창외 뇌내 디귀기 남바 강자시 유탐시는 다둔배 최군이 신장 유구 장교종 뒤칸탄 총기탄 총세조준팅 총기조준주 초장머유기 조치직수를 지주나와시 티야 니동야미 니수자지 르다와중이발 뒤칸탄 총기 총세조준두 차창외 뇌칸 디귀기 조준 척둔장리 차창외 뇌칸 디귀 조준 치배 낭툰타 랑자 첸딩기 치둔체유 신장 유구 장교종 뇌칸탄 총길탄 총세 조준 팅기 신장기 퇴외탄 송지 체내 뇌칸탄 총길탄 총세 조준 협공기 중화미시 직균 척배 도시 서부 동화탄 중화미시 직균 초보 조종러 괴디 동외 최기 누버 티외 리베고니 뒨비 차지 파통 편준 차디 체바시 딘토 체내 링내타 벤조 치조 심캄소 총용 편준 차디 투귤 티외 리베고니 샹디 수칠 조치 직수 직조 체내 수지 체브시 머유키 편준 차디 남베 차창외 뒤칸 디귤러 디외 낭퉁이 유바디 티니 차창외 뇌칸 디귀기 멍시토 신장 피계기 터주 랑즈타 사콩기 캐주타 송지 체내 편준 차딥 남배 코드 냠지 체유 티야 종미 참배 강탄 켜고나 퇴고 창외 시제 지배 섭수 지구타 퇴고 창외 망편 총리 섭수 지구 퇴고 창외 총기 조준기 릴라 창외 멍시 지구 당리기 지배 최고비

0: 추 추디 지키 먼저 추주 렘바르치
1: 작도 두께 지주이 무치 힘세 렘바르치
0: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1: 냠조 리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0: 서초 강시키 유티 미남 용어치
1: 미리카키 등지 약계당 퇴문 구비니 中华民族的作战内容，读书内容，热文内容，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컴사 샴러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레첸 슈구히 텐디 레첸키 낭튜엔조니 习近平去斯洛瓦克总统佩里加里尼塔传媒南委员国时，中区徐夏松东去泽林去西北了，西进南北国，埃弗里克加兰去新德明年，我才是为卡兰特建立西北国，因此他中区这块，从这俺俩忙不脱拍，规定东归西北国。
6: 铁链中区俺们两位忙端出去，给客女婆你去拍开去，顺手撒把半个接别个。范保罗说：“俺会可追这么短途，给起俺们来给你说，看俺们别个。”

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고 최교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 시치웨 미시야 닝고 메지 미유딜레 초민도 세스오시
1: 키기 닝기 지세라 그 숨결이 메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키라 류식싱아 슈비급레 키랑기 기시게 키랑기 수부지세키 갸챠갸타 심주산기 뉴슈 스고기시
1: 키랑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키라네 셀라 갸챠 추서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시기 치로
0: 키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가제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잠 가기우유
1: 키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갸벼르지지 Kirangi supu kalei chenpo kikuyu.
0: Cheza, ngan tsui jishi zhubje, rengi ki tsuso tan nyamdo bezuen chebiye na yago mi duguay la.
1: Miyu tong, tsua ni tui ni dewa jiri. Gaji dinbe gejik ma riri, Kirang ka zhu rabdu nyubar jila. Kirang simkyu timi, mikchu ya wang mi du shuruwa jiri. Tsuwe nang, ka tsui jizang yu ya, ka cho shik liku. Mikbi yu na, rengi ki chashi yu. Yina yang, pukdi ngungyur yungwa jibara.
0: 能够能够的。
2: 谈的听见您三星版你中央民马关于龙清理工给破盖清朗仪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3: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陆军处短距离，陆军处也更有趣，陆军处次，陆军处次。
4: 现在那么错，连接广播上，谈谈我们最先关注的话题呢？俺们中央农村研究基金会空，北京城南投两个月的区别，罗布中推出这边的城市，提前去了解哪里呢？习近平去推出啥别？中国开局点别，基础人路去，广北罗布中基础列，水藏了，六常委查到去，排到中国北国的新城市。 水藏了，六常委查到去，排到云南中国的国办团部，让他作为云南杨树的青年，做个三六零七三点堂，他给东局的人，让这查给。

0: 给帕东基，那么阿瑞呢？唐三勇去过些事，给科皮人年年休七十多个月的，人年年休期，给科皮给人年俩，谢绝我来求约，恐怕这休堂给到堂，提来团别路过女不堂，休给东女节，节度去穿越时，那年他怕了呀，给科全部肯送去皮人地呢？ Benjo Jimbo Tang, Martin Dobsuso, Dobsu, Chekwin Pishimjila, Jintan Dawa Tang, Samlu Jingneso, Dobsu Nimbu Pishimia Imshi, Gekoki Jingne Nishu, Chirudungu Tini, Jangeki, Zemni Jingneki, Chokzu Nanki, Neng Ilia, Jiwa Yuba Masi, Jangeki, Geji Kone Tang, Geji Shukin Ki, Dongnulia Jiwa Yujin, Loya Niki, Beta Mikbin Tang, 中华民族给他乐不起用为中国普通文具用外呀这玩意呢有些事给科技人类艺术切入当兵呢那么中国南唐修金怎么能去切的按照人类给人类组织亚国切割人类这些有据责备起不唐人类脱党这些推过长途当地继续去骗着安唐不交情
1: 继续去骗着他们，便就去骗着基督用为这些他们，南区康桥总统，闽南区三边新康拆解普索他们，闽南区三边读书切入呢，旁边东湖西市，这边人类小学前天见他们，前年见他给我也跪地打你，师兄去做这些不他们，基础体术去吧，昨年呢想不起吧，年终年终去不接军用他们，现在这边人类小学开给他们。 接退桥边，人行切入大年，密密麻麻草旗，现在人类开往松江，点点切过。人类开工去，端出去，准备升新去，根据设备切的，人类团队搬迁，团队的配件用完固定糖，停入人类团队去，麻辣糖，从人麻辣推餐，人类去从人全部日卡，一餐的全部用完固定，三台人类来拿糖，人类再聚集当所用这切的，人类去。
0: 就用去读书堂，真正你不吃东西时，中国当局也不是不你。听着中国南岳三部新中堂，给科技人类艺术切入东西，特别去人间开心些时，你们中国人的开学点别，基础是落去老年了，怎么能给我滚去？多难去改变，有些准备多难，给自己做去，中国我咋切记了呀？多难差不起不堂。 中国离中穷为每案最短七个月时，提档切记，给自己做起，按照课外入住签约式样，忙不约时了。那就去研究了呀，来了，俺先中国人呢，快乐东西约时，听着用这些为内部话了呀，提问讲，中国当局也不具备他，中国接着开着也不签呢。
1: 咱们领起短途，点不点途去中国西塘，冷缩去中国西，恰长远中国西街端过些时，即刻说起习近平给点囊团，俺出了中国两个亚国西周边军团云南，中国等于亚国西西边军团灭霸卡了西塘，俺出了定最低越轨，中国等于其他的西国什么呢？早晚你，周边都是两头越不的。
0: 内陆去米利亚开林图书馆，自动去米塞不赢的古巴，人力做起不通，中期人家呀，团不接起过，中国等于去举行连续第一年，中国共产党军团抗议堂，马克思人路集团抗议呢，中国开局点别几座人路，上团抗议不接应是。
1: 习近平去，预热三边中国开局点边，基础人路去广播，人规去，千兆去不通。中国共产党去，给西工会，国企等局堂，中国民办去，普通人别国企等局，提醒中国人，是的，配给，你们来，你们给西，军军级别等局级，也不具体，咱们俩中国来特别过年，军旅去都就过些事。 中国等局也不是不低呢，中华人类去修建七十多位，现在他们是谁？培训水军训练，前朝前地，培训水军训练去，大前人队前地，短过不通，培训水军训练难去，听日记，新谈谈，咱们去团年点别，人类去凝聚，凝聚前地短过些谁？
0: 平常听说人呢，周边前提，听说中国狂飙也给准备，人谈都是谈，日子在全部里，人呢去准备接，各个几两个班，规定前提，左右冲上来就进，左右没错了，收金同玩护他几个，天空卡，等着前提，给那吃着汤。
1: 年里路呀，给上团票来呢。中国登具体，年不离岗，年不歇过不谈。中国给这天呢，三万来岗，三万多个。中国登具也不歇别天了呀。上个期秋都给到谈团票，但莫俺过不歇时，几率太平呢，你到两个不谈，微信碰不呢，这到两个心，别想那些平呢。
0: 对于人不是给哪里呀？俺就当去，密码你这起个团呢？你懂谈，这道谈。题目宋永伟那团军舰明白，他就去别去团时，明日托面别军里面去不？那团俺们尼布西在托呢，他就去新民，一年题目永伟那团他懂他就，他就是穷民时。
1: 天里也小干呢，给这周边女娃做准七八呀，胸暖疼。给这周边来的，难当立足。中国当期给这了小军东女，切记借钱的。咱们用期，中国给这一能可谓密切，三不如可突不切过。其实瞧，给的麻辣做准七八呀，胸暖疼。其实瞧，给这些大事儿的，中期拘束，这期期他也舍不疼。
0: 开工三不疼，嘴巴三不准吧。人类这边去，人是吃了东西去托呢。听着中国南岸天呢，咱们店里啊，对门儿星星，新蛋给班儿吃过些时，明晚去各地店边坐啊，收准七八呀，吃顿吃过的。忙去，随地吃肉给不呢，别给动物，作为米饼饮食，忙出呢，明晚的给用为什么汤？ 基础是段用为做啥事？忙去水的切入给不呢？俺去当地几段土当做不疼，忙吞土四个月，我为托给冷着水，即刻收起些精品去点囊团。米线里啊，地基一搓完水土就给你，俺去来吞他大去，归拢他米饼饮食。别给动物吃了呀，忙去给送汤，来去吃个滚滚吃个，边做别给你，忙去。
1: 我不一定能梦醒一不疼，变做皮革谈钱呢，梦出另外呢，穷过没别，穷过谈，早晚没别，行动都不一回事。俺就皮革呢，密码电话进别，皮革一不疼，开始皮革给，密码开始对，没说清，密码里啊，没通人心气，开始进没通一呢，听着皮革呢，团体动不赢了，军团讲没不些事。
0: 军犬后面去皮革藤筋切的，边角金箔三米切板盖几段过不疼，有几段皮革去中间贴呢，俺为毛我疼，俺为常用俺，密码用作两片边，碎碎的煮过些时，忙做金不贴呢，皮革金不样硬些，忙出呢，难过谈，这越是难，皮革谈样这越是，边角谈几座去，来团也不煮不烂，忙出呢。
1: 蓝团都不是，忙出运气所累积钱币呢，忙出去，接触去新车三年，迷茫去团结皮革同位，火军神心，滚龙起头不嘛些，接触去，再去安全判断谈，难过也给谈呢，边角去拍些沙板给突击，边角皮革谈，你觉得人不用话呀，难给归属全部人的团队去做事。
0: 忙出谈皮革尼去，平均规律七八趟，平均七斤多准备，这我超一呢，用年许多钱的，边角皮革里啊，贵过南点啊，连毛砖头，忙出来就谈，边角皮革尼，南这南点谈，可就三不谈，几片几种用起个些些，忙出跟送谈来就七个天呢，坑女提出谈。 女辈交最起别个些事，忙去来团呢。抬杆儿米线里呀，冻对不疼，自家不赢啦，开冷不赢钱，开点菜里呀，你贵不些事，自动不养明年的。 김나 망심 쇼조시 타제 소와타 존네 부르투 듄바 렘루 투창 소와타 제드 너티 체바제 군구 체디 회바미바 망추 레투 야부 주부타 자와지 기지리야 지투바타 로치 기지리야 지투니 주지 쯤벌 흐미키 듄토 규티 망초리야 군도 통도 주지 힙산 자투 주급시시 계단 체지 장계 니 지소 진루키 통메 튜집 토네 여신라 대통 튜유 진부르 네규 임바티 망초리 규치 규티니 므숨키 네주 친부디 단체니 토차비 미비 되미니마타 대응을이야 시교 윤동체디 벤조 피게다 노르슈키 네주 실소니 공림 신토 미만키 초회 추체 토르동부다 다유키 책임 딜리야 룹토비에 차와 조급시시 미만망초키 심굴치슈다 대자토슈다 니월 코슈제 힘비 기빈키 네둔 담불 진구디 망추 레튜니 미시르탄 타니슈시라 미시키 초와리야 니월이나 조와유시 니바토 망초키 심굴치슈다 대자토슈다 니월 코슈제 힘비 기빈키 네둔 탐진 체구다 심굴 체구시키 미초 탐진 체구라 안래 토외 추제기 토도 초골 소용 유바다 로말 롭스 유바 네줄리아 토제 유바 나차 민주 지구 유바 개발 개수 유바 뒤세 강부 유바 임촌리아 로교 유바 제문주 체티 미마리아 치마와타 제데카타 제문숨기 톰난 단김난 단 디난 유바 지구 시시 롭스니 미리 타게 단지조야 튼키 멍시 캐진 시시라 개주 침부탄 등주 침부양임시 미만키 초두장지에 토디도와탄 미초용키 폐결야 구디다야 중화미리키 사르두기도 칠기 침부탄 중화미리 갸르탄 르부치 문규 침부제리야 차춘비나 럽소야 탁주전신키 균이니 대여시 니바토 럽수 자샤티 믹스에 다세인의 내수샤니 럽수 교주 세비 치고탄 럽수 팅럽젠리야 교와인의 치고신 럽수 기크 똥디인의 조준 치고라 미만키 럽퍼비 럽수 야부족부 조요네 단키 럽수 치조라리 타치무탄 지초진루키 럽주 카조인의 윤규체디 주초 미규키 자외랭겐 퉁규탄 장체 럽수 콩비 럽소 창용 용화 위디 제치 준시 류지이나 쯔응의인의 쾌용니 달게 용외 지조 진루 차사키 조준부탄 균진바 소용체구 전기탄 정식기 원계 럽소 시지젠투 피계 용화야 귀디다니 호준키 지바창마야 창용탄 유부댄비 럽소 주규유바체구 레지 럽소탄 소주마라 퇴구창도 동구부탄 럽친 제자탄 리친 제자인의 조준치규 요소동구 첩시 삼류 럽첸리아 흉룬갸구부탄 기겐귀 군주 조준리아 흉룬갸부니 장체토위 기겐봉하 소용치구신 지소용기 기겐탄 럽소라 지동치부탄 탈비 동구시시 럽중진기 지소 조준 요구르치구부탄 개만키 장제 토디 동구디 리슈니 치 치외 망추 레자탄 망심 레자 시제 레자제 임시 리슈 덴부수교 테니 권니 치살 조바탄 리슈리아 미세 다웨이는 시주 라다체니 교부 응안에 사와탄 퇴공 안에 창우에 리슈 응유 치구 리지 뉴제 소중 시균 침부인의 편니 也准备将其超越你透露动过的汤主角人心气列修给我做你图送你汤去切骨超越你即便列修修修顿住前你突然落地落么所那许米错汤来家行别特别拉忙不同你列修汤列队七八亚贵的动过也准你修汤心地米呢基础人心气 Korku Chibahia, Gogin Soye Jisu Tang, Lam Suki, Gekin Sit.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내 유냥바. 다 미망부시 맹가도 딱제 텐지기 人家 착시 토벌기 낸 두냠제 양 착시기메 큰 주문조 되냐. 다이는 그 시기 샘캄타 세주소기 착시 토벌차벌리 人家원수 착시 토벌된제 마시 다 착시 토벌기 내 유메 따고비는 님은 진이잠리야 착시 제와잠 민바라 뛰마라 다오지리야 직튼 숨즈 따고바타 착시디 찬용 굽주네 갸드 시줄레 토아유비는 타수 착시 토벌진이 되기도라 노주 듬부디 시행기 시에바다라 메이큰 주문주 다야 다 차시 토부차비 네긴 마와타 직 네토도 직단 예와이 네망부시라 요시 미사메 륜캄다 멍시기 네디 민주와의 키디 시행기 시에바난다라 메세비는 채소리야 닌그 요양인 것이 세상야 차시 토외 네베 인지민지 멘베긴 줍지난다라 메사디 캐챔브릴라 다 노주 예부디 디송그 튠제 야갈리아 바오젠핀스야디 디스에는 차시 저 툭 냠냠디르라 다 겐괴 망베 데게블리아 이치치치 디송 튠제 세비는 차시 저 툭밤 냠제 디사엘 타르스진 균주고지 동외 토리아 디송 튠제기 차시 저비 핀률 체리단 튠비 네토기 덴바 칸야민도라 노주 구부디 추담 조제 차시 저 툭 냠바 닝가 하장치위 차시 토이네다 차시 토이 레네소 퇴자정신기 네바리아지 추담디 조급리 지단기 차시 토이 네비 메세는 면주 치급리 추담디 조급민도라 다노주 주부디 차시 지상만 대잠기 야부 연냐바 다 차시 제아디 수부 왕부 용기 구슈기 중군지 케드 뒤지 통도나리아 차시 하자마부 차비나 적균 융지기 누부디 쇼르제 테누 케진이야 차 쿠르규 미토베 아니 차도 소기 네디제 유앙인 거지 제자 자매 인지민지 제리다 튐비군에 차시 토에 내리야 문진다 차시 토에 내기직 메디안리아 인지민지 섭섭나고게라 샴르 주역의 낭도 칸니부디 카레스나 세메딩기 대단기 시즌 디게 기란기 켄삼제 슈아디니 다세모닝지면 최소 뉴르겹리아 파제니 체교지 땡어야 후난기 표면지라 루브르토 닝시 닌제 튜네 최소로 닝게 체부터 멘베 뉴르겹 체부겹라 코메 제수 제비 세모 진부티다기 차기 솔루 제체리 양고긴 수비 팀으로 제수 제비 세모 뚜브체 차기 솔룽기 체실 양결 뜻십 체리 체부마세 면주기 추실 리지 체부체라 신에 코메 소교토바 티레종샬라 다윤데게 총에 나리아 제수 제비 세모 테다 머신닝 제부 카제 유네 루브르투 민두 네기 차고 고도도 훈지 맹가나 류비네 기란기 자지 최소디 뉴교블리아 파제송도라 그제스레스나 지르다도 민수부 차기 솔론니 줍지르남베 차기 솔론 제제기 마르웨타 머치 웰르딘지 뜻이 체린 체구베지 옌튼도야 세무유네 소부기 차자 참유 캡수기 튠율이야 뜻이 체린 체구도 세무제수 체바티 체린긴 중제 세부 시모도 텐제 소근도라 다 세무딘기 소부 대단기 니주기 세제레 세모티 직 류용기 대단 니즈 준비 거궁더부시 인두자바 세메기 카도탄 이블리안 군도든데 준비는 티니 소부 키란리아 니시 니르당와 틴디지리 진네 슈입세모 달락베 주문다 강베 주묘기 네모디 봉부 차바만세 세메기 자완네 제메 파라 슈입자위 문부드제 차비나 닌캄 착제 말라캄 야나 우글람 말라기 니시 임바라 토스나고게라 니네 세메은 도디 겨울을 교바 다세면 더 겨울을 교르지 마르단 예원이 착시 시험부터 초주 시험비 운주 시험비 차기 균실기 체질이야 토나 야부나 고개라 숨내 세모 우무도 교르와
내비 닝률이야 내든 총위급이야 차난게 소롱긴 뒤제 민당와라 세모디 무부른 교회 능수 튕겨시 신의 세무 최저소 공동 차바 다니르 차와 첨부타지 내두 숙진 괴바 소주 첩진 민당와 삼비 뉴슈 하장 채와지 균용 유비는 세무기 최저소 공동 차비 능수든제 튕겨시 단 도르디지 슈비는 수부기 차라 인라 세모 춘춘시 토리네 대단기 세제 멍쿠신디 유두잠바 세모 토기 대단기 년들이야 토나체지 자지 최소 대단이야 송겹이하고 나고야티 비미스비 캐쳔버르샬라 드리슈야게 낭드윈 카 숨부디카레스나 창스르 갸비 네티 닝가 하장 체외 능중 마지시 슈야디니 기급저된 대단 위링간 기직지 케진기 창스르 기네니 니신나서 튼비 네다 신신 텔레 기비 닝가 체외 니시 체소 퇴자 정신 기 닝증 각부타 퇴자 정신 기 파르지 동부 파르장 소취샤라 케시야 니시 대다 튼비는 체소를 닝가 유비 냠조 침부치과기 챙구나샤라 Dan yinga chewe chang sirgi nilya kechu karrisi yoresina. Changgolya sirga jingzam gyebje nasu sula chewa dangje tanda chishinbi lega tanga guigyu di camjo chegubi nesu kerwa. Nini nasu donyangi tuju di rinpu che becha xabi na gyuntu nasu gama nishu yin dangwi na nangchen na gugela. Sumne, subu lhebor dhubi gubsam yana guigyu chenzam chigib Changgolya sirgigyeba becha xabi na bejada dhuitan nyenjin daya taqnishin lato kabar dawa jegi gubtan yana nyi kubi gubsu Pangolya sirgigyebje hobde nyi li seba. Sini, nyewe dawa nyingi na zuitu Changgolya sirgigyangsigyeba ma se rimshin jidu dun zhuwa ta lakbar tu nyin jik nyi na yanggo gyago dun na we jesu mashi Nasu jasik yume yine kankyo menjunan yabundula. Ngane, Changgolya sirka gyagab mikbata male langartan bongba doge la sobala ya shukgin tiba. Chukne, Changgolya sirka ta nyamdu uk jingum che kagbu chaya ta lu shu seba, nguna tunba, gyungme langba, tana kyukzamjin chenpa chiwa sogi nidadita tunbe gabla, kedi tudodo mengadu mechimbi na jungze cep chenpa tunbatula. Dune Luburdu Changgota Duge Nila Jizuba Dabu Nasu Chabudunwa Ta Teta Nyamdu Gumgara Chagota Gangbar Yana Nasu Kepji Chungwe Nizu Tiri Tunbi Na Kangyo Mengangdu Dagje Chibar Gyugwa Le Nargyan Chibi Na Cesoliya Nyinga Chigdu La Ta Nishe Chigwa Si La Kongzegi Nizu Tiri Tunbi Gubla Kangyo Mengangdu Gyuji Menju Na Gubwa Le Nyesu Gyubji Nasa Chagi Yunga Du Nyamne Lhoya Ta 능중 큰 능규민 두세 쉬어야 되인라 드린 쉬어야게 낭둔 카시비디 카레스나 지기 퇴줄야 침부소야기 차왕아부디게 야부줌나 구기세 쉬어야 되인 다 지금 니 침부소에 넘두 약시진디 중루 수리기 투지시리 지금 니 캄싱기 콘스톱티 미수부기 퇴엔낭시 침부타 캄 직송인 바른 되긴도라 넘두 테리아 미수부기 칭룬 예비간인베 케디야 소주 야부총비는 롱자 셰르줄이야 군디토부타 짐고긴 느부체론조토부도라 딜렌도비는 칭룬 기와미야나 콘주슈크진 피제 심캄 미디와타 포와타 체바 nubdi nyamshendu zhosi. Chezaya, jigi gi namdun di qingbu soya ti lunkam didangi nenga ke qingbu zhirishala. Da qingbu yabu meba, mi da semo ne ngay tukishila. Qingbu mi lunkam gi chenglun nyumji qibi ngan kuku yudu, mi ta gangla liya jik chenglun dangye ta qile gyundin yuwa qigwa zhila. Kedi ya qingbu didang liya netun tiri chungbi gina lupung gi mi da semo nyi ne ngay tukishila. jik di mii rishya la, ta mii gini zui ta qinbi wali ya jawa tamsab yo rila. Kedi ya mii gangba chi ya ta, mii ju tuan ya la sobi neta dinti tuan bi na ne yin pe chi wa qinbu tan jawa yub xin du yin ji menga li ya dakje nanga pe gu gila. Nibidi semo, kedi ya semun do gyawo rin yuwa ta sab la niwi nang zui tinti chung bi na qinbu tan qinbi gi zanglam li ya ne tuan yuba cungi do la.
다지두야 침부소의 차왕아 야부 춥급을에 당부디 카레스나 치비카다 풀린 쇼구 라소바 님도 세비 차든데 최나고길라 다 치비카다 풀린 쇼구제 냠도 추구나 바지 차난더라 최밤 야나감 중이지 꾸제 최비는 침빈 누부소야 타 심섭시와 팬도도 이내 수부로 마쳐버스 대안 잼나고길라 니네 어머세 망잠 추구길라 Secondly, Ting Di Juan Lung Chin Yin Chi Gibli Gung, Pugalung Chin Ki, Treading Ta, Didan Sibi Listen Bizam Ta Chegin, Shamla Mutu Nen Digalung Chin Ligungi, Chi Listen Shenda Kanam Serona.

0: 听的人均处于类似农村，那么充满了用怎么破若用旅游前期临江前面车的拉车就在浪费多个当地的学习性。
1: 你你怕一从我想经过路口啊，搞点中年啊，其实你让给六七十就这种的，就这种你这个老穷，等你慢慢长，等你太现实。你懂很矮路，从我也是老老你，但通常都是通常做了研究同的，对不对？你啊，养生就同的，等你过中年，等你也是老老你太现实。哦，等你人生老近的，我今年个至少得跟个北京当了老母老老你。다 로무 드그즈 돈이 섭정스 니 상하이 로무 섭정나니 다 양삼지 돈이 바바이즈디 근거 섭진다 무지 탐지 탈신스 오 드니 섭들신이 지스다가 고로 커버글레 커캉나니 다 샤왈리스 샤알주조 양삼조 디 링겐드랑스 나이나트 총총지 정기 아반드 Leang girgin nizg, da rumu girgin leang ala zhigiz xinuz dimzri da itana rangi abaga wachiga da abaga da nobjong dungji rinna da jig langu khurkuna dimzg rangi zindi di jorndigdi rangi jig wachiga yiqwa wajagi da rangi di gajin chimbudu di da mamdram tarishin dani zongdig da jig rumu di ganda damdigi lobjong wajug di lam kata jigsig
0: Reda Gonda Kongi Sompanoji, Linjan Chimetseri Lan, Golo Gadin Eri, Koronda Chondini, Romula Gawatun, Dene Apag Shutian Gota, Yonzon Biga Lamla Ju Biga Tanak Jisapajirendu.
1: Tarangi Chi Tokmi Zang Chuzigon, Talopinano Ditaga, Jongo Romu, Tsakbar Gitoa, Talayani, Zamzichi, Amazichi, Lazala Chupazichi, Timizik. Gugulu, Taiyangjin Hanzi, meaning Yamji, the Pigan Lozan Jink, Lessipinary, Lundin Yanga, Chilio Mosek, Tanda Newstone, Chixiglo, Loser Gons of Toa, and so many ancient Loser Gons of Toa, Tadi Lentlans, Chilio Mosjuter, Vini, Kurgi, Zamchu, Kurgi, Lang, Chituk, Nana Yok, Loa Cherry, Young Travitas, Dark, and so Tamji the Rangi. 서로 자이 랑기 지 삼반 남탁 랑기 삼춘데 시그 성공을 비난이 이제 근데 삼춘데 역과즈 용어 삼도 탐지도 그렇게 대상도 당즈 탐지도 랑기 지 그런 당연으로 랑기 직자 친어 팀진다 럭벌 지금 시작고 사즈다 랑기 시토마그 러즈구나 같이 계속 통해 시그 당리 인터니 계속 또 그지 잘 지내요는 다 친히 오모들 진료무라진의 일동 그걸로 길긴 로선 진행 달라 스크린을 등이 또가 양전을

난도 나즈나 다른 게지 토미 지기 랑기 양 참고티 공칸데지 코티 티미지 다그지 랑기 지 디르스테 지금 나잠드기 소치 승가신 피차니 소 진이 오모즈게 모즈크 타 노디아라 란드기 디 체가송 체나드 피라운드 체탑드코노 디미즈 돈덕 디스 통통즈게 와니 그게 디르스테 자바니 그드네 디미즈 타 양다 탐치드 그게 지 롬즈게 통이라 그게 지 만초크 양다 이르존드니 타지 당로 롬모 그게 지 양그 디 졸그나터 그게 트브지나터 탐치도 그렇게 대상도 당도 그거지 양디 지금 공부 말씀 그 그렇게 드리지 돈이 다 같이 뛰면서 다들 나중에 다들 지금 양진 한지 그 지금 다 지금 어 지금 난 그 지신신다 아 디브로니 중년 전 건가라 지금 마저 뛰면서 다 지금 지소 통나 지금 당내 내 다 혼이 뛰는다 또 나중에 다 그런 게 지금 지소 통 그 만족 세계 지금 잘 지연어 아 랑게라 지금 양잠도 어디 묘의 통이라 지금 기타버터 엄바파코노 치토미랑 그 근원에 가서 요치도 다소 연진한 적이 지니 오모 아 드닝고 좀 다른 게지 직접 소통이 잘 지나요디 랑게디 양삼지 돈이 단고 좀 지나 데레다 그 소 지 랑게지 이치 친구들이 그 양삼주 갑작 판단스

0: 我是在外这部连接公康桑有点忙接前两次我还是得摸一囊在大前两年新鲜的酒吧的呢中央龙城年这些桥流空别给吃狼野连同狼野结拜连接电话汤俺的前两百个抽破两野同埋一囊那么连接年对当那么滚脱俺最个连接了新鲜汤加上那娃特级切续
1: 这第二个连接呢，伊呢，俺从俺军前，北京苏州路边去给个钱么？北京麦当牌，开往跟孙娜亲们了，连着训练。但南京给作为车，大概南京，但俺从北里去，连通铁，多拿些古板车索，伊拉那干么些车能就是？他等下给学员记得搞的像那俺老说给他不，啥可能那得不里的说给说说给。
2: 他所以个刚需的，那要多么买一百个，买不起要的。多么买一百要把卡进的压上要的，卡进了卷上要的，压上这不行那呢？俺们龙江看个三毛的说，这一下毛转南三把，嗯，这说这些的，俺们那中间个内地要拿牛牛，俺们那么着个这个俺们到这那么着卡的就是在那么着的，俺们这说了呀，这到内那么着的拿牛啊，这不就压上这不就要得要的。 但要卷七十几，搞得有的只能稍微刚些，但用用马达吧，没不去吃这个有的是，用马达吧吃的，记得搞得的些，那俺们说过，那卡子煎饼的生意的，卡子煎饼的生意的，别搞不了吧，煎巴的、马血巴的、昆布生意的，电脑了，那把的下两把下煎巴生意的，还种搞不了，那下煎巴生意的了呀，就当给俺们说个下。
1: 因那卷七十元买的，说三头孔的电的卷元买的，本来啥做啥都不，那你别那成都都不，这个下两把啥的呢？那你电动给内部某某借用的啥铺个元买的，那叫全部要的。但桥港那绿高子下，那卷元买了嘛多。三头的卷七元嘛，那中国人的这个要的。但因那有多弄些个记得搞的些呢？下两把电动的呀，就是包装本身的，都不拿啥。他啊，这某某些来要的，就是他们拿啥的，弄些萝卜。
0: 冇那么啊，咋去看到呀？那就跟别人怕借过的说了呀。这个人用过的是那下弄的呀，所以人家给下两把的钱呢用，人家破了就的，人家得清白了呀，就是节约的，还叫冇冇的，就是这俩送上。俺们说下两把钱，哦，得这些。
1: 这
0: 公的跟那个七八大，当俺去作为关系了，但上眼咱们那做药些，七八的跟那个七八南京。 下金巴三呐，他腾不个内点，那我跟人家钱不要把通，啊，大大一那腾不个内，那啥忙起去点，若可以把通。第一呢，他南京下金巴三就都动，这话钱不要些。另外，那么听见呢，南京第一个提了，托那写过些。第二，你把第一呢，他俺去下广播三就点样，人家钱不都是。第一天是这个吃，给了你送就是。
1: 等等，俺下广播三。
2: 他别没这个看见看过了，学我这里广播，你吧，这么着么的，学不啥，但你把这么着么的，那是看见干过的说明那，那你啥么子的，都是就没懂，就没懂啥的看见你把这里谁个多，可是我看过了噻，等你没办法的，啥下的学来的下，等你说那俺婆个那，你没办法多么着么下谁个多，我那种的心中有了，搞得现在可没办法嘛吃。
1: 他别没这个看见看过了，学我这里广播广播，你吧，这么着么的，学不啥？但你把这么着么的，那是干些干过的说明那，那啥么子的，都是就没懂，就没懂啥的看见你把这里谁个多，可是我看过了噻，等你没办法的，啥下的学来的啥，等你说那俺婆个那，那没办法多么着么下谁个多，我那种的心中有了，搞得现在可没办法嘛吃，嘛吃吧的，么着么着么着的，嘛着有啥的，俺丈母的内奸，我的，这没办法的，那种的心中有了，搞得现在可没办法嘛吃，嘛吃吧的，么着么着的，但干这个过人呢，谁个多啊？啊，他这俩弄的，俩啥看见那谁个多，弄没抓到我搞的，但你把是要的，那老大要，但这啥的差不多说个破了嘛些，没办法说学的，俺那婆个那种的，没谁个么不要的，俺这呢跟俺大同的看的也是呢，你把啥样的，老把的 我得去的，那时候得去的，手里也塞些钱，你把芝麻装嘛。但上头第一次找个人嘛，都啥只有三张木，人家那个那种那个，人家下芝麻装木的，起码看下做那破那样，破了内部都是结，就说，都弄嘛些吧，人家新鲜些。
0: 오늘의 연락이 마소나 네티에 나롱라용 다 도놈 신용매 먼저 남주 세강보 샤강보 있는자 다동 고제 양나 팔레 강보 있는자 대처사뒤 자자시 고제 마도 다 미발라 마카즈베이나 대가 포카이 네타 양 내린자마나초 로가냐카 첨부도 다가나지 연락이 쉬바다 다 세르바다 요나 티유레 게웨 세시베이나 대처령요 년카 첨부도 허바더 당간추 첨제 토네 니베거 세리 대처이나 마진네 디노라 다 링고기 메젠자보 유에장 데러 코랑기 렌자 뒤지 요지 대처러 도나시 국인도 데니샤러 무토체 다이나 마추가 양 초강시 체시티 당간추 추이나자 자이나자 차코 통주를 가보 요지 다 디거 텔랑 쇼준 강찬도세나
1: 자도 주기 가르토나 랑송 허 사보시라도 라바도 사 야나다 뭐 추대 빼 무슨 그 조세도 통보요래 다 사 토산 로바 사게도서 띠스 자그래 코 추는 그 조세도 휴지 몰래 두고 말아와 랑송 포를 루사 종족이요래 뭐 추 사보시라 동에 되게 포아가 빠바도 미바가 빠바도 졸라 동네 미바 나사 나니데 야차 뭐 휴지 추 사보 휴지 뭐 통 잡아도 차고 세야 잡아도 그 시기요래 세상 가로서 그 긴로칼 몽치아도 소리야 미바 나니데 뭐 대화 미바 가르니 나사도 뭐 유디 제주 되게 인정 그때 용도 와 되지 진짜 아 저도 돌이야 자자 신 안 라바도 사마도
0: 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차마 천진 시내 뇽뇽지주대 하장께 접어지 디나 대장기 마체바 당아 초요 베비가 초에 감시 나라 차사질 하종 가시 디나 디 남주 간추 대통라 뇌바 칸다 유에르세나
1: 데네 칼라는 사 라바드 자노리아 사데 뭐뭐 힘을 잔녀데 다파 찌고라서 봐 저소리야 파 추말레도 소리 야본도 그래서 칼라는 사히라 따게문도 가바 베바니로 사문로 샤벌세 가바 그토노 사데 키다 사게요 마라와 어데시디 다 내게 양여도서 칼라도 사데 뭐뭐 히다 사게 그러나 조지 유르마나 조는 사다시시 어 근데 조그도와 발레다보는 사다 조고요 진짜 되세디 사데 뭐 잡에나는 차자 놓게 저소리야 아니 노자 휴체 모임이야 아니 차게 톤로야 다 양 사자니는 맞아는 용건 맞대 코 세이
0: 디토리아
1: ແລະຊິອັນນີ້ພິມພິດເດສດັດຈະສອນຈະຈາມແມ່ນຈາງຈາງມົມບໍ່ຂິລາຢໍເດດັດຈະສອນແມ່ນຈະເກມາເດເນດອນໂຕຍຊາວານມາເດກໍເນກາຈິນະຈະຈາເດຍຈິເດຈິມາໂຕເມດີດັດເຕເສດເຕເສດດັດແຕມົມບໍ່ຈະເສດນະອັນນີ້ກາລະຊິນໂດກໍຊິອັນນີ້ພໍລະຊາຈູຍພໍລະມາຊາຍຫຼຸບາຊໍຊໍຈົນໂຕຍຄິ

0: 아들 저는 요 말에 뉴뉴지 서도 통바 워투디 사이언트 페메시 코 렌톤 쳔보요. 근데 전에 요. 코 베드 두보레스한테 내 말에 선생시 그게 서도 통바지 마자 니마지 코로 팬연을 뒤 니마지 르브지나 니 바마도 대어 나디디 마도 따바드네 사교하요. 말.
1: 문에 레겐라게 숨바나지 처멘디 텔로도나 시구근도 단나중한테 전더 통해 안내지통 요나 전자매대 추통편이나 연찬 대초이나 단내가 전고된 잡아장마도 나토 자케완나지 제랑게 내대 자와 니네 주토게 마제 다 돈타슈디 메르버제 통구나용통 예나용 전더 대내 통제문도 대이나 소수의 체력의 멘탈 요나 제대기 멘칸나 쉐제 맨주 세국은도
0: 그만 가서 롬바데 지요 니마진 가서 대바 치매 콜로 드네게 코코콜로 협당 치야드네 니스 대바 야시 응세 루루동 가세 동드나 대기지 로볼 팽게 봐 야가 이만 나네 동동스 나 강도는 모스 동데 다 또 그냥 가봐요 뼈스게 드려서 나 나용 그래서 아 가세 때 야보 좀 여러 세기도 쭉 좀 여러 가세 통도는 야보 여러 세기도 세 때다 또 향이 들어 용도 세 때다 소다 때다 아니 롱만 때는 혼유로 봐 혼유도 휴지 뭐 휴고 또 아니 때서 그 차트서 졸아 또 아니 케마 쪽 그냥 또 보리로 케마 쪽 그냥 하죠 뭐 뭐 용도 근데 또 내 뭐지 사마도서 하마고 마치 전족 사마 아니 슐로네 니에데 아니 대군 칼이야네 또 뭐 제법고 잡아 뭐 차여 있는 것 같아 또 잡아 뭐 차여 차여 대군 칼도 흘러다 칸오게 또 그 소리요 로 저제 저거 녀가 손주 정세를 싫어요 말 따뜻소 녀데 로마메 두솔이야 사마 맞아 사마 둠 쇼게 또 맞아 지사는 수준이야 지 외면이나 세트소 신 뭐디 따뜻소 무조건 좋아요 녀 잠만다 응거 산지 되는 루가 돼 지사를 혐오 혐오요 따뜻소게 잡아지 차를 듣다네 저는 자마 니자 자발레도 니고 조촌 조토야메 바데 차도 니데 몸부 키라레 저소 두토리아 마니에 바시 산공리아 아니 카바서 때 니마쿠시 아니 르르사디 산나고 추 저소 산을 사마도 저 추도 니바서 마 지에우년 두와메 따데데 지에 데세야 두토로 사마 마자 바 니마고 지세데 니네 보고 몽차데 저 니바 차도 따 종세를 지스 자가데 종세 보고 저 야 홀란더스리 야가데 신야게 아니 리네 요사게 더 메 야라게 쮸바데 라마히 바시 메게니 유시 자세 여마 세모세야도 아니 슐록 사만 보여야다 잠마다 동의 사야데 가버와 전에 장장 산도에데 몸보시라도 대지시 저 저토로 양가로서 모소소다 로체 추아 소마게 저토로야 인지 매지자자 라바도 저로서 로추한테서 은네 돈에 된대지도 로선지 기준 저로 은네 내로 차사거 저로 내로 차다는 아니 전통 사와는 메바 차 메시지 토라 동샤
1: 그래서 겐라 토지체 문에 겐라게 송바티 예나 nganchu chame ngepate shi gupe rinche sele guanpe longao tong nyo nyo menga jangjong shi chame yelan jojo de hajang gachibu shi le tim jime ge lente no nganchu mutu che nangun chowe chwe nganchu tona shi gupe detong ge shijaka ji gela ne mutu shuju yinbe gao te dung na nganchu la yung jia yo
2: Jikun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shi yi
0: thiring ki ling shi
1: thiring ki ling shi
2: ningne zibe sendro lengge gungkham sa Tengene Sengu Tsube Lezendi, Zhongyang Longzhen Nianzhi Jigib Lekong, Pyoge Longchen Ki, Tiringi Lingxi Xibe Lezendi Zhe, Kuba Lezend Zogyong Xuge, Shenji Wendu Yin La. Tadengi Lezend Nguyo Su Goma Zuu Kong La Yina, Nguyo La Namba Tengye La Ya, Michi Ki, Gecha Tungbu Chi Leo Jin Tengye La Ya, Gengwa Chuyo Chuyo Ya Yin La. Tengye Ki, Kurangi Songye Ti Tuyung Duge La Jik Se Na Xo A. Tengye ki kia ngu chiyo sumay la. Takdari, kongrani nilam chawet to duya tona chimbo topse mi chicha deo re. Kongrani payu Sichuan nei jang ne che. Ta tanda ina shigazi chongye benam zonga ya ni chonggyebje shu doa la. Taji kurang chonggyebje bege shu be tuzu di rinpu ji jodiu zamba ina kurangi ta lungba tage kia yaku jia nangje ta tanda chukyo gyochi. Gyab tuku tuka la. Shui zang, daga korang jawe tanda chawa da dungzu dap dibu songdu yi na chato ne da pyoge erwa susu payu jongchi ne che. Yine le lega da dindze ki jimbe pyonjong la ya shui ya ki tuju di rinpu che che ta chi su yinbu yi na. Ani pyonjong di payu nipa dhubu cha. Gaya di le pyoge di zang maa ji gyab. Ta dindze ki jik mi mangpu ji tuan yung gudu. Ta dindze ngarang ki cheba yi na tanda tuju di ya Zhonghua miri jikdun sobe dosi tenpu zubwe tuju di la ya. Ani miri penzu pa zo da jik zhohon da beri nyamzhi jie yung ya la yinbu yi na nipa kaya chenpu ji tuan gudu san gudu. Shu zang ta dindze le zen nang lo la yi na ta te chuyo gudwa bezun dhubu chi. Kurang wu ma nyi. Kurang ki chen la yi ne le pyoge ki chen chi da na duwa la. Dawa chung da asi shu gui la. Shiza Yumitsu da jik pata nipu shibu cha je Yumitsu yinba yinne le kuna la dawa chung da shibu duwa la. Ani tatingi lezendi nanglo la yinna pyonchu nidi tsabura kangi kuna la ya jiri shubi nangdun chidu di yinba yinna shiri juu je ani kuna tengi la ya jik ngori tu duchi shu yin la. Talo lo nishu zaku la ya lebe wuma nigi payu yinna Sichuan ne yinba da tanda yinba yinna pyonchu shigazi chong yi benam zondo chong gyabji tsuwa jik. Umanyi bennam zondo tsuwa jieje lo guzam zhugu yubata. Lo teta ki zhengda yinna kongi shibshu namyu yabu yu zang mangzuwa da hajangi ane chambu chaxia. Kongrangi sanda lupangi shumu, shubha sumula ane ngima bennam zondo shazong gyabje digi duwa la. Ane nyendo jubdun lor yinna payu du lo gui chungwe ane kongi bu bennam zondo tsu yonji mutu ta sumula ki. Tsongdi, ane shu zinje rwa, ane tandabado shubu dinde resha. Wuma nyi la tsumba yin na, tongmara, mangzo ki geta chuyo kawa ta. Gabri, koda, chukyu pa shwa, shege ki gyuru kyuwe gabi yin na le mangbo chi tuyan siya. Ta loka xe ring le yinba yin na, kongi le shu so su ya, mangzo da, pata nyibu jar je, pyo ge yi yabu chi jangbe, ta tanda yinba yin na, kongrangi pyo ge zang zang chi, shu tuba da. Yumi tsangme yinne le gabu chiya ki ta bennaan ki poma jingla ya gyurisha. Pyoge zhongwe tiyala yinba yinna wuma nyi ki pyoge yabu chi machangwa yinna susu gyundeng ki dhiji la ya shukin chimbu tipki doos. Tangdo yinna nga nindara ngi jingne gyabhar jangbe dawa sun zam chi songwe jingla yinna nangda meba xie chungs. Ta dine nindram ki tse zonggen ki aja nyi ki kamne tukyun tsuwe chwe ki gyunju ki gecha zhongwa tsubuda. Tukyun kandu jidu ki pyoge gyabje chungmida chonggega yubata. Zhu mi shibe mingzi dindyo cheba yinna kona zola ya geja chiwa so cheje pyoge jangba yis so na xa. Haji geri ji zhongwari ya ngune dabdibu mingduus nima jigma jangba yinnele lamsen jie zhugduus. Cheza yang yang gyachonda yunjung chiya di kechimbo zhe xa so na xa. Da dedara lo sum zam so wata nge pyoge di yinnele ji chane nangda meba cha duus kurangki gemu goyo xin sakuba ya so xa. Ta xu zang Kurangi janya di yinba yinna pyoge zhiyo zhuba la. Ta wuma nyi ki sugui tingne nganzu zhongya zhi kari yore shubi yinna. Mi kaxia ki susu gyagaya zhong nyi chok yinne le te gyungyo mado buche zhe yagu ma xie ya dinze gine zhiyo yore. Shu zang kurangi ya peh te nang zhiyo zhuba la. Ani gyagaya zhang nye yobu yinne le. Ani jikpa nindari shi gyungyo cheche janya da nyago ki mila ya yagu chiya da 딘데 체제 아니 장배는 다 권한을 차시하는데 로숨 주디자 바니 벽에 지천에 능답이 같이 신기도 수나샤 다디니 코랑기 수비 토네로 발 길이 셴바 정도 유바 출라야 즉 빼져붙이 된샤 섬기도 아 우만 얘기 딘데 수나샤 코나다 품이 와라 니니다 잡아리야 펜주 첨부 유스 마랑기 벽에 여보자 토바디 있는 중미 로그람다 카체도 자원에 요마데스 다투균도 있는 나도 김도 추구 가주 유미다 아 절로 가주 유미 내가 가르치기 유미소 진주문도 쉬교야 하장기 가부 유스 딘데 제바 있는 나랑기 벽에게 주제 있는래 니지래 마대바 야도 두고도 쏘나샤 다고랑기 나랑 윤도 시에 동주자 마세 있는 벽에 닌주리 있는래 하장기 가부 유스 다대대 니라도 가바네 벽에 중 유스 아 벽에 중교대 있는 규균기 벽에 중을 내자 갈래 가부도 시아직 네 팀만 먹고 네바 있는 시내 하고 잡니다. 니다 팀만 먹고 장과 있는 시내 로장 시기도 수나샤. 다 간다 내가 가르쳐 간 균등도 개종 제주도 있는 개진부터 시아 수나샤. 고랑기 다 단당에 있는 비징 세기진의 시부터 땅을 뚫을 양양 비시부서 표시했다 민용을 치다 동식이 유스 수나샤. 아 니만 지 고랑이 뭐 있는 칠러 시아제와 조두 잡아 종이 먹고 지기 공기 중인기 태동에 표시에 님부 동기 여부 시베 지는 이나 망조 수인은 시에지 동규 저 되시아 아 고난기 내래 당도 얻지 아 나랑 오차부 주스 때 내래 정이 시에라야 가부 유베 표시에지 당원 예수나샤 시에 당 차외 지는 이미 이는 미창매 태봉 전제 나주 제중과 그수 인내래 침부나 주스나샤 그디디 가조도 제 무튜제 표시에 야고 중요하게 아 제와다 심슈딘디 립수스나샤 야구랑게 니마치 총가 나라야 수수령이 찍고 임베 시아림바라야 도야기 뒤주 매베 경기나 군담도 아자직다 아주지 대유가 통두잠바 아니 군이라 착실링로 시에바다가 군이기 남세 로버체제 링가친 소스 그 대제수 있는 콩이비 착실 총강도 키용도 있는 공기 동적감무 최대체 이보다 동제 통우에 쇼라 임베 있는 진주문도 시에네 대부 이스 다마세 균도네 아니 중미 편주인 바라 바로 서로 지기 위해 다 콘주 제와 딩금은네 스무차 유수나샤 사구베 파남 존도 초와 근데도 게제티도 이나 우마니기 존미미응하네 야부도 사제디 미창마 심버상나 심적교부도베 나랑라 이나 초속속기 소나디데 지티기도 수나샤 다야 미가레 나랑라 칼레 크기 민두가 스케제티기도 칼레 유바 아잔자시 두궁글라야 냐바 이나 기부제라 요레 세와데 덴바마르다스 코나기 담비에 자제 수능기도 타고나라 좀바 이나 로직 샹마숭제 촉주쟁하네 퍼유라 마우에 급수 니만 니슈다 뇽에 급수 이나 니만 주정래 되고미에 바다 주주 망치와 인베 이나 베남 정도 되기 위해서 타다제 이나 우만이 나스네 베남 정도 인베 이나 소소를 니기 퍼유 니버리야 지기 위해서 소나자 하지 벽에 측지기 니바르 동기 바다 진열이야 땅와다 윤종지기 이나 잡이 미리니 와라 지와서도 당연시 롱 규정에 있는 강조사도리아 시작에 오만이 벽에 지성도 체제 신유 정유도 찍었다 공기 벽에 장추부지 균지에 잡이 미리니 찍었다 심지어 주기요시 공기 초방률에 있는 미리가기 망조 신주 주고 따라 공부 찍도 찍었다 로심 찍도 튼지에 지도된배 조사르바뜨 심바티 있는 세브리아 통토바뜨인데시 타고나 머신에 딘데스 제제 저외딩을 타르토르 튀 미망부지게 도나나 딘데스 지도이나 이자직 저외딩을야 띠부딘데 베게 도가라 딘데기 띠구이딩을야 용제 아니 미창매 아직 대외야 도나 침부 톱지 그런게 띠구이딩을야 아니 표시해다야다 샵주 처비야다 접두시엄부 딘데치야다 벽에게 남네 야지 승모와 초다 베레나야 딘데지시도 이부이나 미 대외 망우에 직 야비 미리 바르기 제와 서부유가 통야다 미 패배 수부유 토네 로와 수수르 니기 심낭로라야 대주일라 깔에 카부 인베 레가 강식 균중 체배 증기이나 탈 헬라 개가 토베다 남바디 세부리야 통토가 딘데치 중수 샘라 인베이나 고랑기 띠구이 딘라야 다나우에 송시에 동부지 류기인라 나나주일 핸드직 세나도

탈헨게 라 호라 기리기 포모지 레스 모두 마슈비나 덴데 탱게게 퓨리 인샤 제제 찌는 거지라 다슈자 브랑게 수비 토네 임베는 만즈 롭조 쉐게 참하고 싫어 요거 된데제도 레제센로 랭게 당간즈 다딩게 레젠디 나로라 임베이나 퓨유 스트원의 인시 탄다이나 퓨조 시즈 총게데 바남 정도 총례 주지 록굴 하점 침비 기리기 포모 우만니 고르기 뜸규데 센트로 브젤라 나남조 레젠지 머리 야양 게르제요 이게 슈딩자고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ingli ye gong kam sa tan de ling ye ne sen gu chu bi le zen di ni zhong ya long chi nin ti ji ge bi gong pyo ga long jin ki kang jong zhuo ling xie bi le zen di yin nga ni ting di le zen zum di tan yin zhen shu ke mi ma jia su yin ti ren zi na ku bi ling ye ge ni lam tu
3: 평정의 가서다 미리 라시디 냠발라서다 마냠 공배동 얘기 제도 되네 다소 다 가서 민가 주식이 갈로갈로라 얼츠 맞아 틱틱스 되네 틱스와리라 되네 다 코네 시행기 다 잡죠다 티 시장게 잡죠와라 티네 소자디 자체로 제로 제로 진다 다대게 응하는 집에 되네 미랑 납주 납두즈 야들
4: 아 됐어
3: 더볼
4: 레미 거기는 덤제라
3: 엄마 더볼 납주 납두즈 야들
4: 아 됐어 다 전쟁은의 신 카르카르스 타기나
3: 전쟁은의 지에드나 반데에 와래 조보 다저디 반데에 디다 인티르라 이 가서그래 정신 병어메리네 시작
4: 아 됐습니다
3: 디지게제라 드니 최디 다저랑 작업하는로 최디 다저랑의 다람저 생매기 같이 다 매고 담배게 수주게 같이 딘데게 다 가서 라자디 다들
4: Ni kai kachi ti sabi si na kasar. Tinte chine kala ti ujo ni kai kachi ti sabi si na kasar. Tinte chine kala ti chonzo kagne kachik tiyu ki nuk su shenge ujo ki namdaan tinte si o tiru ti chazan chonzo tiran chazan tiri ujo ki namdaan.

0: Jikun Sokbe Dushi Temporzu.
1: Yang Jun Lumpu Sabara, Bebe Jun.
2: Zenken number two, Henge Gukamsang, Shangle, Jikun Sokbe Dushi Temporzu. Yang Jun Lumpu Sabara, Bebe Jujibe, be, Chidi Li Chen Shuki, Tirimwan Lanangso, Chevim Chonkil. Wongyo Tizongki. Chibunki, Junkam Sungyu Den Sung Chebe, Gorse Rona.
3: AI
2: Tumi Nyendu, Turam Sabe Mozar, Henge, Gunkam Sang, Nani Mitab Rinuki, Nyendrumba, AI Dumi, Kirani, Nyen Nyendrum Shube, Litsen Sengur Gosu. Chang Sung Tokuni, 中国女主席被祖宗起 타르베당와타 과얼친치메 치승청길기 타예 갸츠더뷰 치단기 듄토 미접니 미접할 치고 치주기 탑람 추십 제바디 치고 치주 치구 삼남월러 슝람 소괴바타 슝람 소발디니 치구 치주타 사콘이니 타고와타 타돌젠키 간에 세구기유 지로 치동 국격 국주 콩을 러사니티 치주 슝람 당부디 우진람 티주유 치세 슝람키 망신노발 원고차지 원신타 레조츠 자킴케네 치메토 자딩와타 미치 리살 제 처미시 수디 치마네브시 니몰 니마 차차베 수부 빠빠강 뷰바타 고모니투 치롱타네 니레세규 슝람 샤동 투지 미럽지말 동에 용구 미더 원신키 호준키 슝람 소웨 레르슈 외지로 치동 국제 구주고 뷰로 우지 럼티 샤동 투유 원체기 포살티 락제 장추버시 도교유 사디 추골타 신조 추골 차서우가 치고난 주니 땡아 미주자 크시기 다워치난 시니 레가 척유 타자 추골키 닌줄 학잠레 고금이 웅요 티종 낙세 자탄 주기 주장 쉰바 윈도 수이 람 강투스나 티가 어장 젠토 유튜브 치람니 징주 드람시 인라 티웨가 치메 중캄 송유 시시 지시유 민얼 웅요 티종 도 치주이 슝람 저게 주이스바타 지 람타 지링압게 송주 소지 시니 체두 슝쪽지 개치주 람자 차디 제주 무치 송기 조주링을 학점 체결 꾸지 동니 워키 캡체 갸증아야 미심바니 갸제 시주 팔팔유 윈도 수이 디롱안츠 더동 체주 슝람니 서준 체니 제서 무치 투 주지 체지유 뭐바 체바다나 허르친 치세 차주 망터티 웅요 티치루 초요니 주디규 임시 Zenken number two, Xiangla Mututi, Xinjiangki Jokbe, Namsar Tsuoni, Yugowe Yuan Gusel Yul Shiba Tisejona. Xinjiangki, Chungku Shite Chongzui Shoba, Mubusa Mutuk Lugu, Bajali, Minam Nili Seyu. Shokbe Nishun Rengchung Zadanto, Tibur Chugup, Mwajangki, Chukbe Sito Duguata. Lugu Tang Dachonam, Shok Nabane Langdi, Shokbe Nisila Rushi Yu. 日错呢特多你也是没把单拿我他精神期靠位及这么他今日预备送信期那车顶配期个别些单拿了你们铁期日错了出备这是用人心三行一句新康南里学习期提醒汉王图图我他新康期七日图预告为差不多定别重罪熊蓝图那我给别强强起个坑日他送信那车在他出战接力出别枪业农村什么他这不得不通知于不他日作给国外那位重的题如果我明年我是给以没区别与错几度有余新疆伊犁哈萨人

다네다 메갸 차시 토비유비는 닝탄 레바 케마솔라 뉴교시 게리야기랄야 차시토의 니시 유바딘 케비는 녜바르도 세주 빵랑 구도라 멤버 야보티나 구게라 다노 준니비디 카레스나 차시디 마 차비치라 메동삼 샤바 차시 토베 나즈세아티 직 대외정 시진 나진 뒤잠바 내부망부 튜유진부 암야나 메즈 캄보리아 직 메딘지 차시디 마 제거시 이내 자원의 주야티 갈래카부시 심주레 응원 바라 시비나 메동삼 샤비나 차시 파주고시 테마체 차시 파자 슉첨부 유비나 룽칩기니 야갈이야 나오긍스세야타 직 닝네 착스르기니 신지긍스소 라니기니 중야기니기요시 제자야 착시 종메기 착시 짜부잠만 바라 파자 첨부 마용야 치도 턴뇨망부지라 토나나과디 계침부르샤라 다노주 숨부디카레스나 착시 종메리아 직 니데정신 유년바 다미망부시기 착시 메디 대차비나 강랑슈아 심제치거시 원자 착시 조약 메티니 잉슈기 면제된지 민두잠바 라라 직레제치와탄 라라 룽차왕기 착시디 토른주거시 디니 직치 규 잉글롱웨 니시잠레 착시 토웨 네버마시 네버디다기 균두 세주 방라티지 제비기는 착시 땜부 용거지라 다 착시 토베기 네버지 인치 인치민지 균징부 메사오레라 게디야 메동삼 샤비네 착시 양결 파르시비에 네베 튜다라 직 메디제 착시리아 춘진체오시라 다노주 시비디 카레스나 착시 김메 양스 제왕 야나 멘주 제드 현대주의야 다 네버카지기 착시 김메 디 뉴브 퇴마스 냠제 메 양스 양스 제비게 오시라 다 착시 종메 기 뉴브 디 퇴고비는 지다사고 지네 니바라 균두 띵구시라 약수 준비의 런일 참비기 면주치다 균주부 균교난구실라 노중아브디카레스나 착시 토부유바 시에비는 람세 마라토냐브디지 다지르단 제비는 착시 세야티 짐신 토론조와리 대신 땜부탄 균주와 외신 참비군의 조급리 착시디 욕부욕부자야기 사무디 토르공도라 노주주부디카레스나 딱지의 텐지랄이야 런이 착시 토의 내유냐바 Da mimangbu xin men ga du da jie tian ji gi ren yi li ya cha xi to bu gi nen du niam jie yang cha xi gi me kun ju men ju di ya da yi nen ge xi gi sem kam tan se ju so gi cha xi to bu cha bu li ren yi wen su cha xi to bu den zhe ma xi da cha xi to bu gi ne yu me da gui bi ne ni me jin ni zam li ya cha xi jie wo zam min ba ra du ma ra da wo ji li ya ji tun sum zi da gui ba ta cha xi di chan yum gu bu ju ne jia de xi ju le tuo yu bi ne 다수 착시 토보진이 되도라 노주 듄부디 시행기 시에바다라 메큰 주문주 다야 다 착시 토보차비 네긴 마와타 직 네토도 직단 예와이네 망부시라요시 미사메 륜캄다 멍시기 네디미드웨 키디 시행기 시에바난다라 메세비나 체솔이야 닝그 요양인 것이 세상야 착시 토웨 네베 인지민지 멘베긴 줍티난다라 메사디 케쳔브르라 但 no true gave the, the song turns it, Yagalia Baojin Pinsiadi. This then, Chaxi, Jo Tup Nyamia de Rena. That game good mumber, the Giblia Yichi, the song turns it, Savina, Chaxi, Jo Tubam Nyamche, Tisail, Tarsujin Gunjugoji. Tongwetolia, the song turns it, Chaxi, Jo be Pinula, Tiridan Tumbi, Netogi, Demba, Kayamindula. No true gubidi, Chudam Droge, Chaxi, Jo Tub Nyamba. 닝가 하장치위 착시토위 내다 착시토위 레네소 퇴자정신기 네바리야지 추담디 조급리 지단기 착시토위 내비 메세는 면주치급리 추담디 조급민도라 다노주주부디 착시 지상만 대상기 야부연냐바 다 착시세야디 수부 왕부용기 구슈기 중군시 캐드투주통도날이야 착시하자마부차비나 척균늄지기 누부디 쇼르제 퇴뇌케진이야 차쿠르규미토비 아니 착도소기 내딘제 유황인거지 제자 자매 인지민지 제리다 툼비군에 착시토의 내리야 문진타 착시토의 내기직 메디안리야 인지민지 섭섭나구게라 샴르슈아게 낭드 칸니브디 카레스나 세메딩기 데단기 시즌디게 키랑게 켄삼 제슈

0: 但是我们宁静们厕所牛肉里啊，怕这呢吃药治。听个呀湖南一个朋友讲了，路不通，宁夏人在团里厕所里两个吃不通，免得牛肉吃不够了，可么厕所这边，什么人不提大个，差个苏龙节气里阳光跟随便。 팀으로 제수 제비 세모 두째 차게 솔롱기 체실 양결 뜻이 체린 체범마세 면주기 추실 리지 체비체라 신에 고메 소격토바 티레 중샬라 다윤데게 총에 나리아 제수 제비 세모 테다 머신닝 제보 카제 유네 루부르투 민두 네기 차고 고도도 훈지 민간나 류비네 기랑기 자지 체소디 뉴교블리아 파제송도라 그제스레스나 지르다도 민수부 차기 솔론니 줍지르남베 차기 솔론 제제기 마르웨타 머치 웰르딘제 대십 첼린 체구베지 신텐도야 세무 유네 소부기 차자 참무 켑수기 튠윤리아 대십 첼린 체구도 세무 제수 체바티 첼린 긴중제 세부 시모톱틴제 소근도라 다 세무 딘기 소부 대단기 니주기 세제레 세무 팁 직 류용기 때난 니즈 준비 거궁도 없이 인도장바 세묘기 카도타 이블이안 정도 된데 준비는 티니 소부 키란리아 니시 니르당와 틴데지리 진네 슈입 세모 달락베 주문다 강베 주묘기 네모디 봉부 차바만세 세묘기 자완네 세묘 파라 슈입 자위 문부드제 차비는 닌캄 착제 말라캄 야나 우글람 말라기 니시 임바라 토스나고게라 니네 세묘는 도디 겨울을 교바. 다세면도 겨울을 교르지 마르당 예원이 착시 시험부터 초주 시험비, 운주 시험비, 차기 균실기 체질이야 토나 야부나고 계라. 숨내 세모 우무도 교르와 내비 닝률이야 내두 총위급이야 차난기 소롱긴 두제 민당와라 세모디 무부른 교위 능수 등교시 시내 세모 체조소 공동 차바 다니두 차와 침부터 직 내두 숙지인구바 수주 첩진민당와 삼비뉴슈 하장치와지 균용유비는 세무기 체조소 광동차비 능주든제 등교시 단 도르듀지 슈비는 수부유기 차라인라 세무 춘춘시 토리니 대단기 세제 멍쿠신디유도 잠바 세무토기 대단기 년들이야 토난체지 자지 채소 대단리야 송겹이하고 나고야티 비미스비 캐진버리샬라 드리슈야게 낭든 카 숨부디카레스나 창스르 갸비 네티 닝가 하장 체외 능중 마지지 슈야디니 계급적인 대단 위링간 기직지 케진기 창스르 기네니 니신나서 템비 네다 신신 텔레기비 닝가 체외 니시 체소 퇴자 정신기 닝증 각부타 퇴자 정신기 파르지 동부 파르장 소취샤라 계시야 내시다 텐비네 체소를 닝거 유비 냠조 침부치과기 챙구나샤라 단닝거 체외 창서기 내려야 체주 카르지오레스나 창골야 서거 징잠 겹지 너수 슬라 체와 당지 탄데 치신비 레거타 귀규디 참조 체급에 내스카라와 니네 너수 동양기 튜즈디 징부체 배차샤비네 균투 너수 까만 니슈인 당위네 낭치나고게라 숨네 수불 회보로 되비급 삼야나 구규 첸잠 지급 창고리아 서거제버 배차샤비나 배제더 뒤타 닌진 다야 당내신라도 카발다오 지기급 다야나 니쿠비급수 판고리아 서거제지 홉데 니리 세바 신이 니외 다와 닌근의 주도 창고리아 서거 양스게버만세 짐신 지도돈 좋아타 샤바르투 닌직니나 양고 꺄고도 나위 제수 머시 너수 자식 유무 이내 칸교 멘주난 야군도라 나네 창고리아 서거 계급 미부타 말레 랑아르타 봉바 되게 라소발아야 슈긴티바 중네 창고기 서거타 냠도 욱징음 체카고 차야다 류슈 세바 문나 튀바 종메랑바 타나 죽잠지 전부 치워서기 내다디다 튐비급라 캐드 튀도도 맹가도 머친비나 중제 첩첸부 튐부도라 뒤에 루브르도 창고타 뛰게니라 지주부터비는수 차부동화타 대단냠도 금가라 최고다 강바라 야나 너수 캡지충위 니주 티리 튐비는 강교 맹강도 딱제치바라 교육급을리에 나르경 체비는 채소리야 닝그체육도라 但那些结果不是了，控制一个内疚体的吞并过不了，看叫敏感的拒绝面具拿过不了，严肃接不起，那是差异用个度念呢，同样的，能中可能能够面对些小问题了。
1: 第二句话的难度看是不的开的是呢？几个推测里啊，清不所有的，乔安阿布的个业务主不难过给解决的因。但几个你清不所谓，那么对亚区经营的中路所里的推测是来几个你看新的公司多不提，民宿不给，团员难是清不他，看集中一般人对更多了。
0: 那么对他的亚民俗不给青龙结别感应别开的亚所就亚不穷别呢，龙茶写的久了亚，滚地图不谈，人不过跟内部切人做图不多了。第二多别呢，青龙起外面呢，看着胸襟撇切，心看没地方谈，破瓦谈，才把内部的娘们先都着死。接着呀，几个跟那么对的青不所有的，龙看地谈给，人家开钱不起来了。但青不也不明白，没谈什么呢，我也图不起了。
1: 前边没轮看给成龙牛们这边干苦个一段，没谈干了里啊，这成龙当年谈，吃了军队用啊，吃个是了。看的呀，前边的谈的呀，那段的这穷逼呢，吕鹏给没谈什么年呢，我也图不到了。今天没了下了，但每个年岁他前边话里啊，这话他们是不要的了。看的呀，没干不起呀，他没就同样拉手边那段的这穷逼呢，年纪偏轻哇，轻不谈，只要有心的，引起敏感里啊，大家啷个屁股个了。
0: 你不得什么，看的呀，什么多交往人叫他，舍不得你为，能做成这穷逼呢？亲不谈，亲逼给咱俩俩，那段有吧？存个多了。但这段呀，亲不所谓，交往啊，也不出不来，谈不得开的是呢。七比卡当福林小哥拉说吧，你们都舍不得，差点这去哪过个了。但七比卡当福林小哥在你们多，出个那半截。
1: 前两天了，确保我们也能干么专业人规矩，确保呢，亲笔内部所有谈，甚至不是为了骗多多，一年收入马车不错，体验怎么难过个了？一年，我在忙咱们去过个了。这个呢，天地中央龙城年轻几个不离工，别个龙城去，确定他，对他西北的准备咱们谈些个人，下面了某天呢，这个龙城理工给七十六层先打开那么三楼呢。

0: 호모 디딘랑이 아무라리아 게딘 앙자지 수로치에게 뒤뒤 아유
1: 나출로리아 냠촘체가 리큐 디차소나 차로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팔러 튀기 개바 유베스레슈도
2: 암라 키란야 참부김 말해 봐
3: 암은 참부게지 님 가시 친수 이내 장심제 전유산제 라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팔이야 튀기 개바라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튀기 개바라 커네용
5: 암라 키란 샤브르게디 녜녜도 스웨초
4: 난초 능미 냠좀 치바라 튀기 개바라 커네용
1: 발라다 암라니 쉐스 퇴르 퇴르 접쇼
4: 파마르장베 즈와라 튀기 개바라 커네용
6: 발라다 암라 나도 삼은 로용이
7: 보나 보나